0: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. HopeRadio.net and T8WH.